0: 98.5 2000 FM.
1: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.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FM
2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.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호주 법률에 대한 중요한 소식입니다. 이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려면 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이번 변화에 대해서 아직 가족과 이야기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. 더 자세한 내용과 믿을 수 있는 조언을 esafety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시호지 연방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
3: Have Your Say 웹사이트에서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정책,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세요.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nsw.gov.au를 방문하여 Have Your Say를 검색하거나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14-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Have Your Say 웹사이트에서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정책,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세요.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nsw.gov.au를 방문하여 Have Your Say를 검색하거나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14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1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 FM.
2: Have Your Say 웹사이트에서 New South Wales Government의 정책, 프로젝트 및 서비스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세요. 여러분에게 중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청취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부가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 nsw.gov.au를 방문하여 Have Your Say를 검색하거나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1314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지역 공립 하이스쿨은 기대 이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. 우리 두 아이가 잘하고 있어도 선생님이 과제를 살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도와줍니다. 가까운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 NSW 주정부가 함께합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